0: 谢。
1: 안녕하세요푸니입니다여기는지금태국방콕이고요저는에뛰드하우스행사와글로브트로터를위해태국에와있습니다오늘해볼메이크업은글리터를활용한스파클링메이크업을준비를했어요태국이나아니면그외에좀더운나라들을여행하실때즐기기좋은메이크업을생각을하다가뭔가좀반짝이는시원해보이면서또청량한그런느낌을연출을해보기위해서글리터를활용한메이크업을준비를해봤습니다그럼시작해볼까요첫번째로사용해볼제품은선크림저도순전히그냥후기만믿고덜컥사본거거든요근데괜찮아요색깔은되게애매해요약간연유같기도하고좀노란게약간독특한텍스처인데바르면그냥로션같아요한겹더그다음은프라이머를발라보도록하겠습니다내가발을한섹션당진짜조그만한크기로짜는거죠그럼저는오른쪽볼왼쪽볼얼굴중앙각구역마다배치를해줍니다이렇게그리고손이나스펀지를사용해서펴주시면됩니다그다음은파운데이션을발라볼건데요에스티로더더블웨어제품가져와봤어요스펀지로한번발라보도록하겠습니다더블웨어가되게금방픽스가되거든요그래서이렇게손으로도포를해주는즉시펴발라주셔야됩니다유분이많이없는건성이신분들은저같은분들 그런분들은나중에이제품을발랐을때파우더를너무많이바르게되면뜹니다각질이막올라오실거예요그래서파우더를적당히그냥가지고다니면서유분나오면수정해주는정도로만생각을하고바르시면될것같아요한겹을발랐고요그다음에이렇게보면은뭔가이렇게붉은느낌이있잖아요이거는이렇게남아있는양으로손에골고루묻혀서리퀴드컨실러처럼활용을해주는거죠워낙커버력이좀있는제품이니까전체적인붉은느낌을약간만밝혀주는느낌으로네이정도면된것같습니다그다음은캔메이크컨실러사용해볼게요요즘이거에꽂혔네양쪽에고루고루묻혀주고손등에이렇게눌러서안쪽까지컨실러가들어가게끔꾹꾹꾹꾹해준다눈위에서도꾹꾹꾹꾹특히나이렇게제가쓴파운데이션처럼좀금방굳어버리는제품들이있을거예요그런거쓰실때는평소보다더이렇게눌러서나머지메이크업을해주시는게좋아요

크로스에 남은 여분으로 점막까지 이렇게. 그다음 코 밑에 붉은 혈관. 그리고 이거 좀 가려지긴 했는데 저는 이게 엄청 신경 쓰여요. 그래서 얘도 한번 가려볼게요. 자, 그다음은 파우더 사용해 볼게요. 루스 파우더예요. 이 제품은 일단 퍼프가 너무 좋아요. 진짜 보송보송하고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제품은 뭐라 그럴까 되게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거든요. 루스 파우더인데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만 붙이고 픽스가 되어야 되는 부분 위주로 먼저 발라주는 거죠. 아까 커버했던 곳, 이마 라인. 마지막으로 눈두덩이도 저번에 사용했던 에뛰드 하우스의 레드 브라운 컬러 아이브로우 제품 사용해 볼게요. 스크류 브러쉬는 엘프의 브로우 완드 사용해 볼게요. 눈썹 그리실 때는 그리고 경계 풀고, 채워주고 경계 풀고, 채워주고 경계 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두 단계를 반복을 하시면 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예쁘게 채우실 수 있어요. 눈썹까지 그려봤고요. 의도치 않게 되게 에뛰드 하우스 제품 되게 많이 가져왔네. 얘를 약간 혼자 까맣게 노는 부분에 같이 어울리라고 발라줍니다. 그 다음은 이목구비에 음영을 한번 넣어볼게요. 컬러감이 되게 괜찮죠? 여기 보면 브로우 겸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용할 브러쉬는 피카소의 224번 브러쉬 사용해 볼게요. 홀리카홀리카 가서 물방울 틴트? 그거 살라고 갔는데 이게 딱 눈에 띄어가지고 오, 이게 흔치 않은 컬러가 있다니 하면서 딱 가져왔어요. 입술 아래, 그리고 턱끝. 자, 이목구비 음영까지 넣어봤습니다. 아, 제가 메이크업에 필요한 제품들의 짐을 다 패킹을 딱 해놓고 그걸 놓고 와버렸네.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희망차게. 저한텐 로라 컨투어 팔레트가 있으니까요. 그거 뭐, 팔레트 하나 안 가져왔다고 뭐 큰일이 있겠어요?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아무거나 한번 써봅시다. 예정에 없던 튜토리얼이 되고 있어요. 사용하는 브러쉬는 피카소의 239번 브러쉬. 아, 다행히 로락이라서 그런지 발색이 엄청 좋아요. 여기 그냥 톡톡 두드렸는데 이게 딱 묻어났어. 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뭐. 특히나 화장품은 더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아. 괜찮은데? 어쩌면 나한테 이걸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얘도 섀도우로 사용해도 된다면서. 토니모리 백젤 리얼핏 워터프루프 라이너 02 젤 브라운. 점막부터 채워주고. 기본 아이라인을 우선 그렸습니다. 오늘은 베네피트의 갤리포니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골드펄이 되게 쉬머하고 미세하게 들어있는 건강한 코랄 컬러예요. 이 친구를 먼저 발라봅시다. 사용할 브러쉬는 피카소의 105번 브러쉬. 이거는 되게 바르는 영역에 따라 연출되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넓고 부드러운 브러쉬로 얘를 발라주면 그냥 뭐라 그럴까 부드러운 피치빛 느낌이 나고 이거보다 더 적은 약간 예를 들어서 요만한 하이라이터용 브러쉬로 얘를 바르면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정도의 폭으로 바르면 뭔가 잘 익은 복숭아 같아요. 작은 복숭아. 그치만 저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약간 상당히 튈 예정이기 때문에 볼에 좀 시선이 쏠리면 안 되니까 넓은 브러쉬를 가져왔어요. 이 정도? 요런 색깔입니다. 아까 사용했던 컨투어 팔레트에서 이 밝은 컬러. 밝은 컬러를 눈 밑에 좀 발라서 안색을 밝혀볼게요. 아, 사용하는 브러쉬는 엘프의 하이라이팅 브러쉬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할 속눈썹은 오늘도 역시나 6호 걸리플레어 제품 사용해볼게요. 미슈 블루밍 제품이에요. 뷰러 디올 뷰러 사랑해볼게요. 사랑해요 디올 뷰러. 디올 뷰러 사용해볼게요. 아이라인 하고 난 뒤에 뷰러 하실 때 마스카라가 안 묻어 있어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빼셔야지. 왜냐면 아이라인이 속눈썹 뿌리 쪽에 굳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붙어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반대편 속눈썹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중력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올려서 붙이는 게 좋아요. 이 속눈썹도 붙여봤고요. 그다음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같이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의 컬링 방향을 같은 각도로 꺾이도록 폭에서 집어주세요. 미니 뷰러를 사용을 해서 왠지 따로 놓을 것 같은 끝에 속눈썹을 집어주는 거죠. 인조 속눈썹을 제외하고 짚고 있거든요. 왜냐면 인조 속눈썹은 말 그대로 인조라서 엄청 머리카락이랑 다르게 확 꺾이거든요. 마스카라는 키스미의 히로인 마스카라. 아까 썼던 토니모리 백젤 리얼핏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그려볼게요. 눈꼬리를 뺐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라인이 좀 어색하잖아요. 이거를 붓펜 아이라이너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못생긴 라인을 예쁘게 붓펜으로 정리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앞트임. 눈 끝에, 그러니까 그 삼각존 있죠? 거기에다 바를 제품으로 가져온 제품인데 로즈 브라운? 그런 컬러예요. 여기 끝에다가 채워주듯이 발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스펀지 팁으로 굳기 전에 슈슈슈. 이렇게 붉은기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눈썹으로 썼었던 이 아이브로우 펜슬을 쌍꺼풀 라인의 연장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린 다음에 손끝으로 살짝만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스파클링 효과를 한번 줘볼 건데요. 세 가지 제품이 들어갑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약간 쉬머한 펄감을 내줄 수 있는 제품. 두 번째는 중간 정도 크기의 영롱한 글리터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 마지막은 왕 글리터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클리니크 리드팝 02 크림팝 제품을 사용을 해서 눈 앞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줍니다. 너무 예뻐요, 색깔이 이것도. 언더라인 앞부분에까지는 좀 이어줄게요. 엘프의 컨투어 브러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쉬머 효과를 넣었고요. 두 번째 중간 글리터 효과를 내줄 수 있는 홀리카홀리카의 피스 매칭 섀도우 샴페인 플래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약간 촉촉한 타입의 압축해놓은 형태인데 사용해볼게요. 여러분 아시죠? 요 정도 펄감이면 손으로 바르는 게 훨씬 예뻐요. 언더라인 중앙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한번 발라볼게요. 예쁘다. 그쵸? 반대편도 중간부터 시작을 해서 눈두덩이 좀 발라도 예쁘겠다. 그죠? 지금 눈두덩이 너무 심심해. 중간에만 발라봤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대망의 제품은 메이크업 포에버의 글리터 제품인데요. 이게 다 지워졌어. 되게 오래전에 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꼭 이걸 안 사용하셔도 됩니다. 구하기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냥 매일 재료상에서 비슷한 글리터 찾으시면 돼요. 얘를 발라주기 전에 쌍꺼풀풀을 부착할 부위에 먼저 발라주고 글리터를 부착을 해볼게요. 브러쉬에 있는 풀을 깨끗이 덜어내고 별로 안 남았을 때 약간 이 언더래시 사이사이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좀 더 예쁘게 붙일 수 있거든요. 사용할 브러쉬는 어딕션 브러쉬 사용해볼게요. 어느 정도 풀이 이제 말랐으면 콕콕 눌러가면서 붙여주세요.

반대편도 이 정도 풀을 바르고 좀 말려주고 어느 정도 말랐을 때 글리터를 찍어주듯이 발라줍니다. 자, 그다음 입술은 오늘 에뛰드하우스 행사잖아요. 핑크빛으로 물든 입술이 좋을 것 같아서 핑크 계열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런 입술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용할 제품은 립라이너 제품이에요. 더 페이스샵 제품이고요. 사용해볼게요. 컬러는 약간 뭐라 그럴까? 살짝 탁한 베이비 핑크입니다. 이 제품을 약간 입술 라인이 좀 넘어오도록 발라볼게요. 사실 이 입술 조합이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요즘에. 이 제품은 고정력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거 뒤쪽에는 이렇게 립 브러쉬가 있어요. 좋죠? 그래서 이걸로 조금 펴줘요. 안쪽엔 좀 진한 핑크색을 발라볼 건데요. 슈에브레 립스틱 발색 영상 찍을 때 제가 예쁘다고 선택한 컬러가 있는데 요거예요. PK375. 색깔 예쁘죠? 너무 예쁘죠? 그다음 립 라인과 아까 바른 립스틱이 하나가 되도록 선을 정리해주면서 발라주면 메이크업 완성! 지금 옷 입고 있는데 갑자기 페이크래쉬 안한게 생각나가지고 해야 돼, 빨리! 진짜 완성됐어요. 여러분, 빨리 준비하러 갈게요.